0: 저 다스림이 뭐 이제 또 다스림이 하나에 또 말할 거 봐. 하나의 하리를 뭐야 그런 거 이제 비죠. 그러나 또 말할 거 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드리는 거 하나를.
1: 왕아래.
0: 어때 왕아를 했다는 데도 고소야 그러고 오면이
1: 왕아.
0: 내가 이게 뭐다 이제 다들 야다다 또 해니
1: 노리라.
0: 아토니야 뒤에 또 있는이 오타 오타가키 아 뒤에 보도는 페미 제베스
1: 와우.
0: 아 오키드라 거 거의 뒤에 아 오키드 거의 거의 뒤에 다가키
1: 오타라.
0: 이메이 오타니 오타
1: 아리타메.
0: 오가보고 오가보고
1: 어.
0: 우리가 그때 여자 두 때문에 이제 구미지 두고
1: 야.
0: 가는 거야.
1: 야.
0: 그래 왕하루 얘도 뒤야 뒤에 또인 대만 보아. 야 우리 저 뭐다 둘이래 우리 저 다도 이야 마마니 야 마보 우리 니니 오케 아 어떻게 가도 고보 바라 다 우리래 에 가리우 김 맞다 기대 했다 우리 때도
1: 데리야
0: 이따 다와라에 어떤 니그로에 대해 전화치우 때 어떤 이제 와이벨 에 아주 진짜 이 말을 지가 다루 기로 돼 있어 봐이벨 그러나 또 진짜 이 엄마가 이래 가했던 일 이제 가이
1: 호텔이
0: 어디에 그래서 그 호두에 하루로 오면이야 이놈으로 이제 갔디야 이때 오면은 그러면 이놈 이놈아 이 야구를 못 하고 토마토 왔더라고 뭐 어떠라고 뭐 가야지야 엄마도 우리만 꾸미고 아까 바쁘게라도 이게 좀 있다 또 왜 배우자 때 또 있다 안 나오더라 만나 아예 따라 먹기로 아예로 해 따라 먹기로 또 이제 오더라 이제 또 따다 또 가이마 이제 오더라 니에 오늘 또 가이마 이제 다음 요때 또야
1: 아멘
0: 나도 가이마 해 가이니 다도 하나 뭐 이제 또야 가이 들어 이 하나 해 가이 어제 매우 기에 다음 요때 또야 하나 다도 이래 일꾼이 이래 어때 오치카오 가도 또 이제 또 지리 이제 또 이래 어디리 누이 기로 또 이제 또야 왜 뒤로 어디 하나 뭐 이제 또 이라고 해 아니 이러도 이제 그럼 오피니온 뭐 이러고 엄마 들어 왜 베라 왜 와주라 자라 야 이제 자라 가러 가봐
1: 데리러
0: 엄마
1: 어디 있지
0: 베라 왜 와주라 이거 엄마 이제 가러 뭐 했나 보지 뭐 야 이제 이제 가봐 뭐 이제 또 이야 이 빡가리 뭐 이야 이제 답이 너 이제 또
1: 데리러
0: 나도 가봐 야, 가래 대화니 다위 이 다도 있다. 아래 대화 말이로 이 다도 다위 있다도 그게 아래.
1: 아멘, 아멘.
0: 대리. 예, 그래. 나도 좀 마. 여기 좀 오기 두고 오기라 해야 그럼 또 뭐.
1: 오케이.
0: 이 아우이 또 엄마 보아, 미카요. 여기 뒤에 미치기니 두고 아, 이라 오케이야. 어떻게 여기 이제 라리 니 오케이야.
1: 대리.
0: 이 오로니, 대안니, 대안니. 어때 미리리 뒤우기 고마다 기대해 왔다고 하세. 아니 여기 가봐라 오늘 밑에 타임이 뭐라야? 오부이 왜워 아예 왜워 뭐지리? 이리로 와 티부 메이그라 아까도 또 놓지 마. 아까도 또 놓지 마. 야야 이거 이제 뭐 이따면?
1: 야.
0: 야, 뭐 PC 드리기에 야 이거. 그때 바로 뒤에 대답이 놓지도. 미투나 나기로 어제고 가이마 아래 여기 이런 게 뭐야 아래 아래 에 라고 이제 피시 드링
1: 야 어때
0: 나 이게 맞아 이제 다도
1: 야
0: 따라오 이제 와 아래 남아 나 호소라
1: 데리 와 어때 푸핑 거기 야 어때 푸핑 거기 데리 레리에 다 타워 페 네키르 모에 데 라치오 네 다우투리 또 다도 따라오 어때 테오타에 그때 이기야 나 호소라 이때 이기야 Na tātou rai tā tātou ikia. Kai nā rua i te pēu mai te tai mā mana kono tātou kātou tō ki koutou ki koutou te au mā mā mā. Nā mua, e mana koutou koe nā rua te pēu mei kākarakara tātou kino te au mā, te whaetro te au mā koe nā rua ki tūtuai. Te au mā mā, nā karongo me koutou te au mā ko, me kāre koutou i tātou ana ki rutu i te pīpī ria, a karongo me te koutou kātou tō. Te au mā ko, kia te ino ana tawai to te tu anga o ki te ne ru te ka pu an e o ti te ta ta te tu anga ngai te ne o te ta te tu era ve ai a amani ai